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거주거웨이!
0: 거주거웨이! 아, 이 표현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일단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건 군대. 아...
1: 您想到军队，我马上想到体育课。
0: 아, 体育课. 아, 체육 수업. 좀 약간 요즘엔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변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体育课好像是 军队的，没错，部队的。对，而且每次跑步开始之前，各就各位跑。对对对对对对对对。还有一个这个排练。对对对。
1: 보통
0: 이제 그 연극이나 이런 데에서 공연이라든가
1: 导演.
0: 네, 리허설할 때 거주거웨 거주거웨
1: 와, 저
0: 위치로
1: 화.
0: 위치로
1: 对对对.
0: 거주거웨
1: 하여 저기 의원.
0: 의원 对, 의원.
1: 수술실.
0: 是.
1: 对不对? 저기 의사 주치의说 거주거웨 所有的人都要马上 站在自己的位置.
0: 당연, 당연.
1: 와, 긴장아.
0: 예, 네, 对, 没错, 没错. 이거 很重要的. 예, 거주거웨. 아,
1: 今天我们学的这个
0: 很有意思，很中国化的表现。是不是这个各就各位的意思？是我们刚才提到的内容呢，还是其他的内容呢？大家可以期待一下。对对，세 단어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를 차지하다.
1: 各就各位.
0: 各就各位. 어지럽다, 무질서하다.
1: 乱.
0: 乱. 기분, 심정.
1: 心情.
0: 마음, 心情, 심정. 짜증나다, 괴롭다.
1: 烦.
0: 烦. 烦死了，烦。 정리하다.
1: 정리.
0: 정리. 준비하다.
1: 준비.
0: 준비. 상자.
1: 箱子.
0: 箱子. 놓다 놓다.
1: 放.
0: 放. 소금을 넣다.
1: 放盐.
0: 放盐. 확정적이다, 명확하다.
1: 确定.
0: 确定. 버리다, 내버리다.
1: 扔掉.
0: 扔掉. 아깝다, 아쉽다.
1: 舍不得.
0: 舍不得. 쓸모없다, 필요하지 않다.
1: 용不着.
0: 용不着. 이때 이제 발음이 그 뒤에 용不着 이렇게 갑니다. 용不着. 쓸모있다, 필요하다.
1: 용得着.
0: 네, 용得着.
1: 反义词.
0: 그래서 더하고 그 不. 가능보호 구문이죠. 그래서 용不着, 용得着. 유용하다.
1: 有用.
0: 有用. 남에게 주다, 선사하다.
1: 送人.
0: 送人. 팔아버리다.
1: 卖掉.
0: 卖掉. 거두다, 치우다.
1: 收.
0: 收. 옷을 거두다.
1: 收衣服.
0: 收衣服. 그릇과 젓가락을 치우다.
1: 收碗筷.
0: 네, 收碗筷. 碗, 그릇, 筷, 젓가락. 그래서 그릇과 젓가락을 치우다. 收碗筷. 那说明已经吃完饭咯.
1: 对对对.
0: 对吧? 창고 다용도실.
1: 储物间.
0: 储物间. 그대로 이것이 물건을 쌓아두는 곳,
1: 네.
0: 물건을 두는 곳. 그러니까 주우지엔 이렇게 서랍.
1: 抽屉.
0: 抽屉. 처리하다, 해결하다.
1: 搞定.
0: 에이, 搞定了.
1: 에이.
0: 搞定.
1: 这个是从南方话里边，南方的口语话里边。
0: 哦, 南方人经常说.
1: 对.
0: 搞定.
1: 对对. 然后后来我们看香港的电影啊，台湾的电视剧啊，慢慢的。
0: 普通话也有了哦，对对对对对，我就想起来了，特别是香港电影，或者说台湾的电影，或者台湾的连续剧，连续剧里面很多，我经常听到的，听到，我来搞定，哎，搞定搞定，搞定了，或者搞定了吗？对对对对对，했어，对对对对，그래서搞定 스트레스
1: 压力
0: 压力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只要房间里一乱，我心情就很烦。我懂，很多人都这样。我有一个很简单的整理方法。真的简单吗？跟我说说。嗯，准备三个箱子，第一个放确定要扔掉的东西，第二个放舍不得扔但用不着的，第三个放有用。 但是不常用。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호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은 늘 우리 교재에서 독해의 날입니다. 첫 주 독해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문제가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3주, 4주 이렇게 갈수록 문제가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그래도 초급자도 도전해 볼 만한

독해니까요. 어이, 뭐 시작부터 독해냐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듣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보시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 17쪽에 파트 7, 147-8 본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147. 뉴 톨슨 클리닉에 대해서 뭐라고 암시되고 있냐? 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냐? 그러면 더뉴 톨슨 클리닉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알았죠? 거기에 밑줄 긋는 것도 기본기고 실력이에요. 그리고 닥터 바거스에 대해서 뭐라고 유추되냐? 그러면 이제 닥터 바거스의 밑줄을 그어두셔야죠. 그러면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New Facility for Rivera Eye Institute에서 보면 리베라 결국 그 안경 결국 안과라고 할게요. 그냥 안과를 위한 새로운 시설 그랬고요. Baltimore March 3rd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트클이에요. 도시 이름 나오고 날짜 나오면 아트클이고 아트클은 어렵죠. 여러분 중에 막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 분은 독해 저 토익킹에 다음 달에 아트클 좀 많이 넣어달라고 아트클 넣어드렸어요. 지금 시작부터 나오죠. 리베라 아이 인스티튜트라는 여기선 안과라고 번역할게요. 리베라 안과는 is celebrating its 15th year of service, 15주년을 경축합니다. By launching a new clinic in Tolson. Tolson의 새 병원을 런칭함으로써, 우리 런칭한다 그러죠? 근데 발음은 런칭, 이런 발음이 들릴 겁니다. 이따 원어민이 읽어드릴 거예요. The building has been carefully planned. 이 건물은 조심스럽게 계획되어졌죠. To highlight the organization's increasing focus. 이 조직에 계속 점증적인 늘어나는 초점을 부각시키려고, 강조점을 부각시키려고, 뭐에 관한 포커스는 오늘 동반하죠.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환경 책임에 대한 그런 초점을 강화한대요. Featuring rooftop solar panels. 그래서 결국 옥상 태양열 판을 특징으로 하고 and a modern water recycling system. 현대식 물 재활용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대요. 그럼 환경을 의식하는구나. 147번. 이걸 토대로 해서 답을 고르시면 C번이죠. It'll feature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147은 C번이 되겠습니다. The Tolson location은 will be supervised by Dr. Elena Vargas. 자, 여기서 이제 또 집중해야 돼요. Vargas가 누구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에 의해 감독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a respected ophthalmologist. 여러분, 이 단어 대단히 어렵죠, 그죠? 쉬운 단어로 알려드릴까요? 아이 닥터예요, 아이 닥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과 의사를 아이 닥터라고 하면 실제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ophthalmologist예요. 이거 제가 이제 실제 시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워드 파워라는 책이 있다고 제가 가끔 알려드리죠. 이 책은 지금 아마 찾기도 힘들 거야. 옛날 책인데,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에게 단어 시험을 보게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단어 시험을 채점해 놓고 이 어떤 연구소가 갖고 있다가 30년, 20년 후에 이 단어 시험 잘본 애와 못본 애가 어떤가를 추적했죠. 근데 그 대학교 입학할 때 어휘력이 좋았던 사람이 돈잘 벌고 성공을 많이 했더라. 그걸 토대로 만든 책이 워드 파워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 닥터도 있지만 또 안과 의사 입장에선 좀 있어 보이는 단어, ophthalmologist를 좋아할 수도 있다.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해 본 거예요.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은 거죠. 그죠? 토익이 요즘 요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알았죠? 안과 의사와 medical director, 안과 의사이자 이제 의료 이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Who has served residents in the area, 이 지역에서 레지던트로 쭉 봉직했죠. For more than 20 years. 자,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레지던트는 뭐냐면 그 주민들이죠. 주민들에게 봉직했다는 건 주민들을 치료하고

0: 쭉 해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력이 많죠. 20년 이상. 그러면은 148번. 이걸 바꿔 쓴 말이 뭐죠? A번. She has extensive professional experience. 해서 이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진짜 시험에 147팔이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야 돼요. 시간 모자란 거 아시죠? 200번까지 못 풀어서 막 마지막 답 C로 다 찍었는데 몇개 맞았나요? 막이 질문이 절박하게 시험 후기 때 라이브에서 막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이제 우리 계속 연습해 나가니까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Dr. Bragans는 commented 이런 말을 했어요. Our new clinic, 우리의 새로운 병원은 will allow us, 우리로 하여금 to deliver a high quality vision care, 아주 고급 그 시력 관리를 하도록 허용해 주죠. While also demonstrating 다음과 같은 걸 보여줌과 동시에 how health facilities 이 건강 시설이 어떻게 can operate in a mor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way 어떻게 더 환경 책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the new 여기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게한번더 나오죠, 그죠? The new clinic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next spring. 그래서 새로운 병원은 바로 내년 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 여러분, be scheduled to인데 이 scheduled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 아시는 분? 뭐 be expected to, be supposed to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알아두세요. be slated to, slated 쓰세요. 여러분, 졸리면 잠을 깨면서 들어주세요. Be slated to.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게 일본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정기 토익 시험 한국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be slated to도 뭐뭐할 예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독해 동요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7-8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습니다.
1: New facility for Rivera Eye Institute. Baltimore, March 3rd. Rivera Eye Institute is celebrating its 15th year of service by launching a new clinic in Towson. The building has been carefully planned to highlight the organization's increasing focus o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featuring rooftop solar panels and a modern water recycling system. The Towson location will be supervised by Dr. Elena Vargas, a respected ophthalmologist and medical director who has served residents in the area for more than 20 years. Dr. Vargas commented, "Our new clinic will allow us to deliver high-quality vision care while also demonstrating how health facilities can operate in a mor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way. The new clinic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next spring."

E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번 SH 모터즈에 대해서 이 기사는 뭐라고 암시하냐. 그러면 SH 모터즈의 밑줄 그리고 미스터 킴에 대해서 암시되는 것. 그럼 미스터 킴 밑줄. 그 다음에 151번은 패러그래프 다섯 번째로 가서 브라이트의 밑줄을 거이죠. 이 브라이트의 동의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Electric vehicle boom drives expansion at SH Motors battery plant 했는데 이게 저 주어가 뭔지부터 봐야 돼요. 전기차의 성황이 결국 SH 모터의 배터리 공장의 확장을 추진시키고 있다. 여기서 drives가 동사예요. Detroit 3월 12일로 나왔고요. 이게 또 아트클이죠. 여러분 아트클도 저 많이 넣어달라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SH Motors는 announced the $120 million investment. 이러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1억 2천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To enlarge the production capacity of its lithium-ion battery facility 이렇게 됐죠. 결국 이제 리튬 배터리 시설의 그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제목도 그렇고 결국은 저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149번 지금 제목과 읽은 부분을 토대로 B번 It plans to increase the production capacity of its battery facility. 배터리 시설의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되죠. The initiative, 이 계획은 initiative가 최근에 토익 정답으로 파트 5에 많이 나왔어요. 6에도 나오고 이 계획은 is intended to respond to surging demand. 점증하는 오르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In the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sector, 바로 전기차 제조 부문에 있어서. Following the expansion, 이런 확장이 있은 후 battery output at Michigan-based company, 그 The Michigan-based company죠. 그 미시간에 본사가 있는 이 SH Motors의 이런 그 배터리 생산량은 will rise, 오르게 될 거예요. From 4만 개에서 annually, 해마다 4만 개에서 nearly 8만 5천 개로. 여기서 유닛은 개수로 계산하면 돼요. 알았죠? Beginning next year, 내년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됐죠. 지난 4월 말부터 수업 계속 들으시는 분은 beginning 대신에 뭘 써도 된다? starting, beginning, as of, effective 이런 걸 써도 되죠. starting, beginning, as of, effective, next yea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닛이 여러분 물건 한 개도 유닛 지금 그래서 여기 그 뜻이고 아파트 한 채도 유닛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New business possibilities, 새로운 이 비즈니스 가능성이 are appearing, 나타나고 있습니다. As the cost of producing electric vehicles, 이런 그 전기차 제작 비용, 생산 비용이 continues to decline, 계속 줄어들어감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제작 비용,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이건 생산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라고 대니엘 킴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CEO예요. of SH Motors의 최고 경영자라고 나옵니다. Many organizations, 많은 조직들이 are increasing their commitment to clean energy technologies. 그들의 깨끗한 에너지 기술의 헌신성, 이런 약속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좀 파괴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이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공헌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김은 also noted that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Nationwide electric vehicle adoption, 이 전국 규모의 전기차의 그런 채택이 is projected to accelerate significantly,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In the coming decade,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 자, 문제 좀 풀면서 갈까요? 미스터 킴은 어떤 분이에요? 이쪽 그 전기차를 이용한 그런 어떤
재활용 에너지 또 이제 클린 에너지 이쪽 분야가 계속 이제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150번 정답은 A. He believes renewable energy industries will continue expanding. 그는 믿고 있다. 이 재활용 에너지 산업이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됐죠. 예,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어떡할래? 이저 독해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럴 때 그러면은 브라이트로 가야 돼요. 이 브라이트 앞뒤 문맥 한 문장만 잘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these developments 이 발전이 suggest a bright outlook 밝은 전망을 암시해 보여줍니다. For the battery manufacturing industry in Michigan, 미시간의 배터리 제조 산업에 여러분 이 밝은 게 정말 뭐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A번 샤이니 빛나는 이 뜻이 아니에요. 어트랙티브도 아니에요. 임프레시브 인상적인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되는 의미의 밝은이죠. 그래서 promising이 정답이에요. 이 promising. 독해 동의어 문제는 문맥을 잘 파악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지금같이 풀고 팍 넘어가야 돼요. As an illustration, 예시로서 he mentioned Ohio를 예로 들었다. Where, 이곳에서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show. So, 선생님,
1: 네.
0: Are you ready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항상 그래요.
0: 좋아요.
1: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의 weekly review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월 초부터 지난주에 리뷰를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0: Yes,
1: 그렇죠?
0: 네. Makes you think.
1: I know.
0: About humanity.
1: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0: Yes.
1: 막 이러면서. 자, AI와 결혼식을 올린 뉴요커 내용부터 가볼게요.
0: Let's go. On Monday, we took a look at a news article talking about how a New Yorker tied the knot with an AI chatbot, right?
1: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지라고
0: Wait a minute, 선생님.
1: Yeah.
0: Aren't you a New Yorker?
1: Well, no. 뉴저지에서 전 살았기 때문에.
0: 오, 오케이, 오케이.
1: 자, 가보겠습니다.
0: 네.
1: 한 뉴요커가 자신의 AI 챗봇과 가상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나눌게요. 한 뉴요커가 헤드라인들을 만들었다.
0: A New Yorker made headlines.
1: 매듭을 묶은 후에
0: after tying the knot
1: 그의 AI 챗봇과
0: with his AI chatbot
1: 가상의 결혼식에서
0: in a virtual wedding ceremony. A New Yorker made headlines after tying the knot with his AI chatbot in a virtual wedding ceremony. 오, 재미있는 표현들 많았어요.
1: 네.
0: Make headlines 꼭 S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헤드라인에 다 나온 거예요.
1: 맞아요. 뉴스페이퍼 하나에만 나오진 않았겠죠.
0: 네, 맞아요.
1: Right.
0: 그리고 결혼하는 거는 tie the knot라고 하죠.
1: 맞습니다. 매듭을 묶어버렸어요.
0: I know.
1: 헤어질 수 없어요.
0: You can't escape.
1: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인생의 힘든 시기에 AI 신부가 정서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는 말한다.
0: He says
1: 그의 AI 신부가 그를 감정적으로 도와줬다고
0: His AI bride helped him emotionally
1: 거친 시기 중에
0: during a rough patch
1: 그의 인생에서
0: in his life he says his AI bride helped him emotionally during a rough patch in his life 선생님, what is a rough patch?
1: A rough 뭔가 거친 patch 하면 뭘 붙인다 이런 느낌인데
0: 네.
1: 들어보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웠던 한 시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0: 네, 맞아요.
1: Right.
0: 패치가 보통 좀 작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엄청 오랜 시간보다 어떤 좀 짧은 시기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1: 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0: 오.
1: 패치가 엄청 크진 않죠.
0: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군요.
0: 네.
1: Alright.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는 본인만의 결혼 증명서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는 그만의 결혼 증서를 만들어냈다.
0: He created his own marriage certificate.
1: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 although it's not legally valid. He created his own marriage certificate although it's not legally valid.
1: 네. 여기 marriage라고 나왔고 사실 초반에 wedding이라는 게 나왔는데 당연히 여러분 두 개는 다르죠?
0: 네.
1: wedding은 결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marriage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0: That's right.
1: All right. 좋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요,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알려고 너한테 1000번은 전화했나 봐. 자, 난 분명히 너에게 전화했을 거야.
1: I must have called you
0: 1000번을
1: a thousand times
0: 너에게 말하기 위해
1: to tell you
0: 얼마나 많이 내가 널 그리워했는지
1: how much I missed you. I must have called you a thousand times to tell you how much I missed you.
0: 아,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1: 선생님, 여기 시제에 네. must have I must have called you.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0: 이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거나 강하게 추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말 천 번은 안 했겠지만 아마 진짜 그렇게 정도 했었던 것 같아.
1: 네.
0: 확실히 그랬어. 그만큼 내 기억에는 많이 했었다라는 느낌이겠죠.
1: Yeah.
0: Alright.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하지만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네가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자, 하지만 더 가까이
1: But the closer
0: 내가 노력할수록
1: I try
0: 너에게 다가가려고
1: To get to you
0: 더 멀리 떨어지게
1: The further away
0: 넌 느껴졌어
1: You felt But the closer I try to get to you The further away you felt
0: Get to you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1: 여기는 어디에 아니면 누구한테 다가가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심적으로 그렇죠?
1: Yeah.
0: 뭐 실제로 너의 집 앞에 가서 뭐 이런 그런 느낌보다는 그렇죠 너의 마음에 더 다가가려고 했는데
1: yeah.
0: 너는 더 멀어졌다이기 때문에 further away가 되겠네요.
1: Mm-hmm.
0: Right. 그래서 더 비교급 흔히 말하는 그게 여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입영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I was wondering if you wanted to finally meet me and sort out our problems. I must have called you a thousand times to tell you how much I missed you. But the closer I tried to get to you, the further away you felt. I hope you're well. I know, it's so typical of me to say that. I feel like we're running out of time. So, for one last time, I want to know whether there's still a part of you that remembers us.
1: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선생님's diary.
0: Mm-hmm.
1: It wasn't talking about AI, but it is talking about, you know, humans and having that human connection, right?
0: 아, 그렇습니다.
1: Yeah.
0: 그러니까 AI에 요즘에 너무 우리가 좀 묶여 있잖아요.
1: Yeah.
0: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도 그 두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거가 많이 놓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 And I think when you live in like a busy city, you feel that even more. You feel that sort of emptiness, loneliness. Everyone's so busy doing their own thing, right?
0: People don't even say hi to each other.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1: Okay.
0: 오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한 어린아이가 세상 환한 미소로 날 반겼다. 자, 오늘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으면서
1: Today I was getting in as I was getting in the elevator.
0: 내 아파트 건물에서 어린아이가
1: A little kid in my apartment building
0: 날 반겼다.
1: Greeted me
0: 가장 환한 미소로
1: with the brightest smile. Today, as I was getting in the elevator, a little kid in my apartment building greeted me with the brightest smile.
0: 네. 색으로 치면 brightest 하는 거가 굉장히 쨍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뭐 약간 hot pink처럼.
1: 맞아요. Right. 밝은 느낌이에요.
0: 아,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greet했다, 반겼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1: 상상이 돼요.
0: 아,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요. 아이의 부모도 뒤따라 따뜻하게 인사하셨는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 방식으로 내 허를 찔렀다. 자, 그의 부모는 따랐다.
1: His parents followed
0: 따뜻한 인사로
1: with a warm hello.
0: 그리고 그건 내 허를 찔렀다.
1: And it caught me off guard.
0: 가장 좋은 방식으로
1: in the nicest way. His parents followed with a warm hello and it caught me off guard in the nicest way.
0: 여기 내가 가드를 내려놨을 때 나를 캐치했기 때문에 기대치 못하게 와 이런 행동을 하다니
1: 맞아요.
0: 이런 기분이 들었죠.
1: 네.
0: 그리고 in the nicest way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catch someone off guard 하면 나쁜 뜻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1: yeah.
0: 오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좋은 방식, 그것도 아주 좋은 방식으로
1: yeah.
0: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Yeah, right. that's right. All right.
0: 세 번째 문장은요. 기분이 엄청 좋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쓰리기도 했다. 자, 그건 엄청 좋게 느껴졌다.
1: It felt so good.
0: 하지만 그건 또한 약간 쏘았다.
1: But it also stung
0: 깨달는 게
1: a little to realize
0: 얼마나 흔하지 않은지 그게
1: how unusual

0: Well, that is
1: 내가 사는 곳에서는
0: where I live. It felt so good, but it also stung a little to realize how unusual that is where I live.
1: 네.
0: 선생님, when you get stung by something, for example, like a bee, right? 따끔하잖아요?
1: 따끔하죠.
0: 네.
1: 어, 간지러워 이러지 않죠.
0: No. So 이거는 you're not actually being stung by something, but you're saying that, you know, it didn't feel good a little.
1: 맞아요.
0: Yeah.
1: I felt bitter.
0: Yeah.
1: 씁쓸하면서
0: yeah.
1: 안타깝다.
0: Yeah.
1: Right. 좋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1: Today, as I was getting in the elevator, a little kid in my apartment building greeted me with the brightest smile. His parents followed with a warm hello, and it caught me off guard in the nicest way. It felt so good, but it also stung a little to realize how unusual that is where I live. I guess we are all afraid of that awkward moment when we say hello and don't get one back. So I promised myself that I would start saying hello nice and loud whenever I run into a stranger.
0: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my diary, talking about how time flies
1: 맞습니다.
0: when you live a life of routine.
1: 굉장히 또 철학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0: yes.
1: 완전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Okay.
1: 난 루틴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안전하고 안정된 기분이 들게 해주기 때문이다. 난 사랑한다.
0: I love
1: 일상을 가지는 걸.
0: Having a routine.
1: 그게 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0: Because it makes me feel
1: 안전하고 땅에 묶이게
0: safe and grounded. I love having a routine because it makes me feel safe and grounded. 선생님, ground가 땅인데 grounded가 무슨 뜻이죠?
1: 아, 이게 나쁘게 보면 외출 금지를 당했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0: yes.
1: 여기에서 뭔가 바닥에 딱 고정된 느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이 되겠죠.
0: 맞아요. Right. 뭔가 중심이 잡힌 것처럼 발이 이제 땅에 잘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1: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Right. Grounded.
1: 자, 다음은요. 하지만 최근에 루틴이라는 게 시간을 순식간에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 최근에 하지만
0: Recently, however,
1: 난 배웠다.
0: I learned
1: 일상들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0: That routines can make
1: 날아서 지나가게.
0: Time fly by. Recently, however, I learned that routines can make time fly by.
1: Fly by.
0: 네,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는 fly by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1: 아.
0: Time flies.
1: Right.
0: Time really flies by.
1: By를 쓰니까 뭔가 옆을 쉥 지나가는 느낌.

0: 맞아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병명이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네. 하지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죠.
1: 맞아요.
0: 자, 그러면서 근처에 약국이나 병원이 있나요? 자, 약국이 있나요?
1: Is there a pharmacy?
0: 혹은 병원이
1: or a hospital
0: 근처에
1: nearby? Is there a pharmacy or a hospital nearby?
0: Nearby라고 하는 거는 사실 around here 이랑 큰 차이는 없죠.
1: Yes, that's right. right.
0: 회화에서도 nearby 많이 쓰나요?
1: Yeah, they do. Yeah, but it does sound a little bit more formal.
0: 살짝 격식의 yeah. 느낌. Yeah. 오케이. 세 번째는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11에 전화하죠. 미국에서 이제 911이니까 119가 아니라. 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 Not that I know of.
0: 전 그게 최선이라 생각해요.
1: I think it's best.
0: 구급차를 부르는 게.
1: To call an ambulance.
0: 제가 911에 전화할게요.
1: I'll call 911. Not that I know of. I think...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0: Saturday Edition. That's our weekly review.
1: 자, 4월 호 책에 있었던 기사이긴 하지만 월요일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독일계 유통기업인 알디가 미국에서 점포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런 기사였어요. 초저가 형태의 어떤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마트이기 때문에 inflation weary consumers, inflation에 좀 지친 그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더 많은 점포수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 Mm-hmm. Recent growth reflects inflation-weary consumers prioritizing private labels, smaller stores, and faster weekly grocery trips.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은 이제 그 조금 소형 형태의 그런 매장을 좀 선호하면서 private label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 이런 형태의 슈퍼마켓을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알리와 같은 기업이 그래서 lure affluent and younger shoppers. lure는 좀 끌어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0: Mm-hmm.
1: 유혹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유혹이 좀 이상하고 이제 오게 만들었다. attract 의미로 쓴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부유층과 동시에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Industry surveys show traditional grocers losing share as discounters lure affluent and younger shoppers across the country.
1: 자,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ldi accelerates U.S. expansion as shoppers seek grocery value. Discount grocer Aldi plans to open more than 180 U.S. stores as shoppers chase value nationwide. The German retailer has expanded aggressively, becoming the third largest by store count behind Walmart and Kroger. Recent growth reflects inflation-weary consumers prioritizing private labels, smaller stores, and faster weekly grocery trips. Aldi will refresh its website, open up in Maine, and add distribution centers to support broader expansion plans nationally. Industry surveys show traditional grocers losing share as discounters lure affluent and younger shoppers across the country. Analysts say chains like Walmart, Costco, and Albertsons face pressure as value expectations reshape habits for households everywhere. Despite rapid openings, Aldi remains a small share player compared with dominant national supermarket leaders overall. Its efficiency-focused model uses private brands, limited assortments, and low-cost operations to tempt consumers chasing a bargain. As competitors adjust pricing and formats, Aldi loyalists value simplicity, rotating finds, and reliable savings during shopping trips.
1: 자, 그럼 이 기사를 두 개의 요약문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장. 자, 책에 빈칸 넣기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0: Aldi is expanding across the U.S. as shoppers prioritize low prices.
1: 그렇죠. 지금 매장 수를 늘려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Aldi is expanding, ing 형태의 expand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0: And the second one, prioritize.
1: 그렇죠. 저가형 그런 이제 가격을 우선시하는 쇼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자, 두 번째 요약문 갑니다. Despite
0: still holding modest market share, Aldi's private label model pressures traditional grocers.
1: 그렇죠. 마켓 쉐어 자체가 아직 크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Mm-hmm. 네. modest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제 겸손하는 의미인데 이런 시장 점유율 내에서는 이제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modest라고 합니다.
0: 그렇죠. And the second word, private label.
1: 그렇죠. 그 자체 브랜드를 말하는 거죠.
0: Mm-hmm.
1: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봤고요. 수요일 기사로 가겠습니다. 영국 총리가 중국 방문했다는 그런 팔로우업 기사죠.
0: Yes, and the big news that caught the attention of youngsters was that the UK will get 7 Labubu shops.
1: 좀 특이했던 기사이긴 한데. 자, 그래서 그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완구류인 라부부 점포가 영국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양국 간의 교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상도 할 수 있고요.
0: Mm-hmm.
1: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성장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의미로 broader European growth ambitions란 말이 나왔습니다.
0: Mm-hmm. The expansion follows viral demand for the spiky grin dolls and signals broader European growth ambitions ahead.
1: 그렇죠. 라부부가 유럽에서 조금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든 뭐 그런 어떤 생각이나 전망을 나왔다는 얘기죠.
0: Mm-hmm.
1: Okay. 자, 그다음에 accessible cultural ambassadors. 라부부를 뭐로 또 묘사했냐면 대중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문

0: 나적 어떤 대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그런 것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K 콘텐츠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1: Chinese state media frame the toys as accessible cultural ambassadors resonating globally.
0: 그렇죠. 좋습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2: Seven UK Labubu shops to open after PM's China visit.
3: Seven Labubu shops will open across the UK after the British Prime Minister's China visit, highlighting warming commercial ties. Chinese toy maker Pop Mart plans a London Oxford Street flagship plus Cardiff and Birmingham locations this year. The expansion follows viral demand for the spiky grinned dolls and signals broader European growth ambitions ahead. Officials say the rollout supports trade deals announced during Prime Minister Keir Starmer's trip to Beijing, including whisky and automotive agreements. Industry leaders expect the new partnership to boost UK exports and green energy investments. While proponents argue that reducing whisky tariffs and establishing new corporate headquarters will secure jobs, critics remain concerned over human rights issues and the security risks of closer ties with Beijing. Labubu's popularity surged via celebrity fans and long queues, amplifying China's creative image abroad. State media framed the toys as accessible cultural ambassadors resonating globally. The government prioritizes growth through trade, while critics warn of the risks. Britain must now balance economic profit with its national values and security in a challenging global environment.
0: 자, 첫 번째 요약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Seven Labubu shops will open in the UK following British PM Keir Starmer's visit to China.
0: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매장이 오픈한다는 의미에 그냥 open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1: 그렇죠. And then to describe the PM, British.
0: British PM. Prime Minister를 줄여서 그냥 PM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1: 이렇게라도 불러요. 네.
0: PM Keir Starmer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1: The expansion reflects trade relations warming and China's cultural soft power.
0: 그렇죠. The expansion, 말 그대로 이제 라부부 점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자, 뒤에 들어갈 말은요.
1: Warming relations.
0: 그렇죠. Reflects trade relations warming. 양국 간의 교역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제 그 얘기한다는 얘기죠. 혹은 완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는 좀 경색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0: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유들로 인해서. 좋습니다. 자, 수요일 기사로 갈게요. On Wednesday.
1: We talked about American Express, right? And that is a credit card company as well, targeting wealthier card members rather than more card members.
0: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부유층 고객에게 이제 초점을 맞춘 마케팅으로 이제 전향을 한 미국의 카드사 American Express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K자형 경제? 그 양극화 경제랑 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Company-wide growth rush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사적인 어떤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heir chief executive said marketing shifted from no-fee cards toward premium products recently in a company-wide growth push.
0: 그래서 연회비가 없는 카드에서 연회비가 있는 프리미엄 카드 쪽으로 이제 초점을 좀 마케팅을 맞추는 그런 전사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rioritize profitability. 카드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카드 고객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 들어보세요.
1: New card additions slowed as the company prioritized profitability over rapid account expansion across recent quarters.
0: 오케이. 자, 전체 기사 내용 집중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American Express targets even wealthier card members. American Express is sharpening its focus on affluent customers by promoting its revamped Platinum card this year. Their chief executive said marketing shifted from no-fee cards toward premium products recently in a company-wide growth push. Wealthy card members continue spending freely nationwide, and Amex's strategy has boosted spending, fee income, and credit quality. The trend reflects a K-shaped economy these days, where high-income customers drive luxury purchases nationwide. American Express data shows faster growth in premium travel, hotels, and upscale retail spending during the quarterly period. Their chief financial officer

0: said broader travel categories grew more slowly compared with wealthier ones. New card additions slowed as the company prioritized profitability over rapid account expansion across recent quarters. Expenses rose from the Platinum Card refresh, slightly putting a dent in earnings and investor sentiment following fourth quarter results. Despite competition and market doubts, American Express insists premium demand remains strong among high-income customers globally.
1: 자, 두 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2: American Express is prioritizing ultra-wealthy customers by promoting its high-fee platinum card.
1: 자, customers 앞에 들어갈 단어는 ultra-wealthy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초부유층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2: 그렇죠. And then in front of platinum card, high fee.
1: High fee는 연회비가 상당히 높은 플래티넘 카드를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2: Luxury spending remains strong despite slower card growth and rising costs.
1: 자,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uxury spending, 첫 단어는 luxury가 들어가야 되고요.
2: 두 번째 단어는 growth.
1: Slower card growth는 전체 발급한 카드 개수의 성장세는 좀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2: Mm-hmm.
1: Okay. 자, 목요일 기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이제 금지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 얘기를 기사로 저희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2: Yeah, so one of the phrases to represent this problem, standardize expectations across classmates.
1: 그렇죠. 만약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금지를 해버리면 학급 간 어떤 기준 자체가 표준화되잖아요. Mm-hmm. 그런 의미의 standardize라는 동사가 쓰인 겁니다. 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Some families welcome rules that remove peer pressure, delay first smartphones, and standardize expectations across classmates at school.
1: 네,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모든 학교 대상에 일관된 정책이 또 있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consistent policies across schools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eachers say enforcement is difficult without laws, funding, and consistent policies across schools nationwide, as this leads to different expectations.
1: 그렇죠. 교사들의 입장을 설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Parents debate smartphone bans in schools.
3: Parents and schools are increasingly backing smartphone bans to reduce distraction and harmful exposure for young students. Some families welcome rules that remove peer pressure, delay first smartphones, and standardize expectations across classmates at school. The UK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legal backing, while guidance already urges phone-free school days for all pupils. Teachers say enforcement is difficult without laws, funding, and consistent policies across schools nationwide, as this leads to different expectations. Research suggests common in-your-bag rules often fail, and students still access content during breaks despite supervision efforts. Students value access for emergencies, transport tickets, study apps, and social connection after class hours. Parents often feel torn between safety tracking benefits and risks of inappropriate exposure or exclusion from peers in online spaces. Head teachers report that phased bans reduce uptake, but worries persist beyond school gates as algorithms feed addiction outside school hours. Broad consensus seems to favor action, investment, and clarity as policymakers weigh nationwide smartphone restrictions.
1: 자, 요약을 두 개의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문 1번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2: Parents and schools support smartphone bans to reduce distraction and online harm.
1: 그렇죠. 학부모와 학교는 이제 지지한다는 의미의 단어 support가 첫 번째 단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2: The second word, reduce distraction.
1: 그렇죠. 주의 산만하게 한다는 의미의 단어 distraction이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Concerns.
2: Concerns remain over enforcement and children's exposure after class hours.
1: 단속이나 집행을 의미하는 단어 enforcement가 첫 번째 단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2: 두 번째는 노출의 의미 exposure.
1: 그렇죠. Children's exposure after class hours, 방과 후에 아이들의 이제 휴대폰에 대한 노출 이슈는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다뤘었던 5월호 첫 번째 기사. 자, 끝내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된 회사가 Paramount를 최종 결정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Hell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6: 자, 토요일은요.

0: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에 썼던 사연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좋은 표현들을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4월호 책에 실렸던 사연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월요일 사연이었었죠? 애착인형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사연이긴 한데, 정작 그 사연 주인공의 아이들은 애착인형의 애착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고,
1: 엄마.
0: 엄마의 어떤 그 머리카락? 예. 네.
1: 맞아요.
0: 이런 거에 이제 애착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수면 독립을 선언하면서 갑자기 좀 서운했다. 네.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1: 맞아요,
0: 토면해 주신 그런
1: 맞아요.
0: 사연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Attachment doll. An attachment doll is a type of comfort object. It helps ease separation anxiety and gives kids a sense of security. Most parents get a stuffed animal for their baby at around 6 months old. Kids usually love them and carry them everywhere, so they end up worn and ragged. But my sons had no interest in stuffed animals. Instead, my older son was attached to my ears, and my younger one to my hair. Whenever they were sleepy, they would always come looking for me. It could be exhausting at times. Yesterday, my 9-year-old suddenly announced that he was going to sleep in his own room. It really hit me how much he's grown. Part of me feels a little sad. It makes me wonder if maybe my kids were actually my comfort objects all along.
0: 자, 사연의 안정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썼던 표현이 하나 있었죠. Sense of security라는 표현이에요.
3: An attachment doll gives kids a sense of security.
0: 그렇죠. 애착인형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오케이. 자,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나는 좀 마음이 안정된다. 그럴 때도
3: Knowing where he is gives me a sense of security.
0: knowing 동그라미 쳐놓은
3: And after having two kids, one after the other, our listener got into really taking care of her health, I
0: Health,
3: guess. Yeah, and it
0: to get
3: was
0: back, to get back
3: spinning.
0: into shape, I
3: That's
0: think.
3: right.
0: 근데 정말 그 운동하는 시간이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이란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3: 맞아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0: 맞아요.
3: 함께 막 으쌰으쌰 하면서.
0: 맞아요.
3: Right.
0: 또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3: Yeah.
0: 네. 자,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사연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Regaining me time through spinning. After having two kids back to back, I got really into spinning. It's an indoor workout where you ride a stationary bike and follow the instructor's moves, set to music. The best part is that you never get bored because you're moving to the music the whole time. My workout friends and I take videos together after class, building memories and friendships. That's what's helped me stick with it. Rain or shine, we always meet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spot. I'm grateful that we've been able to maintain our healthy friendship. Spinning has given me not just better health, but also precious time to enjoy being myself, not just someone's mom.
0: 자, 첫 번째 표현은 이제 연달아라는 말을 할때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 표현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아, 이거 잘 쓰면 되게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들었거든요. 야구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3: Yeah.
0: 근데 뭐 경기가 취소되면 더블헤더를 한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럴 때도 they had two games back to back 이럴 때도 쓰고 혹은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He hit two homers back to back.
3: Back to back.
0: 뭐 이런
3: 맞아요.
0: 식으로 많이 쓰길 아, 이럴 때 쓰는구나. 이러면서 대학교 때 배웠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썼냐면 두 아이를 연달아 출산했다 그때 썼거든요. 자, after having.
3: After having two kids back to back, I got really into spinning.
0: 오케이. 자, 나는 시즌 1 전체를 한 번에 연달아 시청했다. 그럴 때도
3: I watched the entire first season back to back.
0: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시즌 1에 8편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1,
3: Yeah.
0: 2, 3, 4, 5, 6, 7, 8을 그냥 계속 연달아 본 거예요.
3: Without taking a break.
0: 맞아요.
3: 쭉.
0: 정주행.
3: Right.
0: 제임 선생님도 가끔 정주행 하시던데.
3: 맞아요. 저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쫙
0: 맞아.
3: 봐요.
0: 중간에 기다리는 거
3: I can't
0: 싫어하시더라고요.
3: do that.
0: 맞아요. 오케이. Moving on. 무엇을 꾸준히 하다. 자, 이럴 때쓸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stick with it 할게요.
3: That's what's helped me stick with it.
0: 그렇죠? 난더 이상 그걸 꾸준히 못 하겠다. 그럴 때 한번 써볼게요.
3: I can't stick with it any longer.
0: 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럴 때 I can't stick with it any longer. 계속 꾸준히 하기로 결심하길 참 잘했다.

0: I'm glad that I decided to stick with it.
1: 그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다. I'm glad that I decided to stick with it.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라는 말을 여러분이 가장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는 동사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 동사입니다.
0: Decompress. It's tough, but it's a great way to
1: I
0: decompress.
1: love this sentence. 자, 나 러닝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0: I enjoy running because it's a great way to
1: 이
0: decompress.
1: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I enjoy running because it's a great way to decompress.
1: 요즘 정말 러닝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Okay, moving on to Wednesday.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평생 그 가족들을 돌보느라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매일 아침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한 주인공의 사연이에요. 벌써 이렇게 하신 지가 몇 년이 됐다라고 하셨거든요. 한 10년인가?
0: 맞아요. And I was
1: 네.
0: very impressed.
1: 그러니까요.
0: 네.
1: 네. 자, 사연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Why I prepare breakfast. I am in my late 60s and I've been married for 40 years. I am now living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after retirement. My wife and I both worked, and she was always busy, starting early in the morning, supporting her husband, working as a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and raising our three daughters, she carried a heavy load every day. About 10 years ago, I started to feel that I owed her a lot. She had endured and sacrificed so much because of me when we were young. So I decided that I would take charge of preparing our breakfast, and I've been doing that ever since. I keep it simple with steamed sweet potatoes, boiled eggs, nuts, and fruit. My routine is to wake up at 6 a.m., prepare breakfast, and tune in to EBS Ipteyang at 6:40. After the program ends, we start the day with breakfast. I plan to keep this up for as long as my health allows.
1: 자, 퇴직하고 나서 가족들의 아침은 내가 챙긴다. 그 얘기인데, 자, 퇴직 얘기를 그래서 하셨어요. 인생 2막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The second chapter of one's life. 이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0: I am now living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after
1: 그쵸.
0: retirement.
1: 퇴직 후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다. 오케이.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0: Young people these days start preparing for the second chapter of their lives very early.
1: 최소 40대 때부터는 준비 좀 하지 않나요?
0: Possibly even earlier.
1: Even earlier,
0: I
1: maybe.
0: know they think about it at
1: 그러니까요.
0: least.
1: So, young people these days start preparing for the second chapter of their lives very early. 오케이. 자, 그다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런 말. As long as one's health allows. 이건 덩어리로 여러분이 그대로 쓰실 법한 표현입니다.
0: I plan to keep this up for as long as my health allows.
1: Keep this up. 계속한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여행을 계속 좀 다니고 싶다.
0: I want to keep traveling as long as my health
1: 오케이,
0: allows.
1: 좋아요. I want to keep traveling에 붙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다. Prepare a healthy meal.
0: She seems satisfied since I prepare healthy meals.
1: 때로는 건강한 어떤 식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있다.
0: I don't always have time to prepare a healthy meal.
1: 주말 아침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0: I try to prepare a healthy meal every weekend morning.
1: 그렇죠. 인스턴트 제품 각종 안 쓰고 그냥
0: 네.
1: 재료 사다 하면 손질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건강식 그런 거죠. 그래서 주말 아침에는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문장. Okay, moving on to Thursday.
0: Yes, on Thursday we talked about one's life's priorities. What is most important?
1: 그렇죠. 건강이나 그죠?
0: Yeah.
1: 가족, 일. 뭐 영어, 독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하나하나
0: Yeah.
1: 챙겨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My life's priorities. When I thought about life priorities in the past, it felt vague and grandiose. But these days, it's actually pretty simple. My top priority is a healthy life for myself. Number one in my life right now is my health. I need to maintain my health to take care of the family I love. So I go swimming.

0: every week to stay in shape. Second is my family, my biggest supporters. Third is my job, which provides financial stability. Fourth is English. I learn new expressions every day through Ipteong, and I really enjoy the process. And fifth is reading, which nourishes my inner life. Now that I'm approaching retirement, having clear priorities makes my life feel simpler and more grounded. I am filling each day according to that order.
1: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priority란 단어였었죠. 자, 그 두 가지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누구의 최고 우선순위?
2: My top priority is a healthy life for myself.
1: 그렇죠. 나 자신의 건강이 내 인생 최고 우선순위다. 네. 좋아요. 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가족이 최고 우선순위다.
2: My family is always my top priority, no matter what happens.
1: 업무적으로도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 프로젝트는 1년 내내 우리 회사의 최고 우선순위였다.
2: That project was our top priority throughout the year.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라는 말을 할 때 have clear priorities 이럴 땐 복수로 씁니다.
2: Having clear priorities makes my life feel simpler.
1: Having 동그라미 칠게요. 동명사 주어 또 그래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저 인생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난 어렸을 때 명확한 우선순위가 좀 없었던 것 같다.
2: I didn't have clear priorities when I was younger.
1: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2: You can't succeed unless you have clear priorities.
1: That's why you have to prioritize.
2: Yes.
1: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you can't succeed unless you have clear priorities. 자, 그다음 문장에 그냥 no question을 붙이면 무조건 분명이란 말이 됩니다. 문장 맨 끝에 붙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2: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y health. No question.
1: 그렇죠. 혹은 그 자리에 period.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period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말하잖아요.
2: Mm-hmm.
1: 그러니까 뭘 딱 얘기하고 딱 잘라 말해서 끝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구어체 용법이에요. 이것도요.
2: 맞아요.
1: No question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제 건강이죠. 그럴 때 쓰는 말이 no question 끝에.
2: 맞아요. 보통 이제 no question about it라고 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죠. 근데 about it을 생략하고 그냥 그쵸? 짧게 no question.
1: 음식 먹을 때 한번 써보세요. 야, 이거 정말 단언컨대 내가 먹어본 최고의 파스타다. 그럴 때
2: This is the best pasta I've ever tasted. No question.
1: 그렇죠. 그래서 문장 끝에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강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문장 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럴 때도
2: There's no question that it was a mistake.
1: 혹은 이걸 뒤로 빼서 It was a mistake. No question.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Friday. 자, 5월호에 실렸던 첫 번째 사연이었었죠. 이제 손주들을 너무나 정성껏 잘 돌봐주고 계신 우리 할머니께 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Grandparenting. After retiring from 35 years in public service, I was adjusting to everyday life. That's when my daughter had a baby and I started helping out with childcare. 2 years later, my second grandchild was born, and I am now in my 8th year of grandparent childcare. I went to my daughter's house twice a week and did my best to take care of the kids. They finished preschool and started elementary school. One day, my granddaughter asked me why I was always so good to them. I told her it was because I had always felt sorry that I couldn't do more for her mom, since we were a double-income family. My granddaughter said innocently, "It's okay. Mom turned out great, didn't she?" That kind-hearted comment instantly washed away all the fatigue of childcare. Watching the kids grow up so quickly fills me with joy and a sense of fulfillment that's hard to put into words.
1: 자, 손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주셨거든요. 할머니, 우리 엄마 지금 잘 됐잖아요. 맞죠? 자, 그 잘 됐잖아요에 해당하는 그 부분, turn out great입니다. 문장으로 볼게요.
2: Mom turned out great, didn't she?
1: 음흠. 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결과가 아주 잘 나왔다.
2: It turned out great. Despite all my worries.
1: 걱정 좀 했는데 다행히 잘 나왔다. It turned out great despite all my worries. 좋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hard to put into

0: words.
1: Watching the kids grow up fills me with a sense of fulfillment that's hard to put into words.
2: Mm-hmm. 아,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도 곧 이해하게 될 거다.
1: It's hard to put into words, but you'll see what I mean.
2: Okay. 자,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1: It's hard to put into words how much they mean to me.
2: Okay. 자, 그다음에 무엇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 같은 거 얘기할 때 what keeps someone going?
1: That's what keeps me going.
2: 그 맛에 계속하게 되네요. 그런 말이죠. That's what keeps me going. 나의 원동력은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1: My love for my family is what keeps me going.
2: 아니, 계속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1: I don't know what keeps her going.
2: I don't know what keeps her going.
1: Uh-huh.
2: 그죠? 와서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 도대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사연 다섯 개 다시 만나면서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주말 잘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또 여러분의 멋진 사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Have a great weekend. Bye-bye, everyone.
2: Bye, everyon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That's right.
1: Every weekend, we review the previous week.
0: That's right. And 이번 주에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Mm-hmm. 비행기는 정말 길면 열몇 시간씩 같은 공간에 갇혀있는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좋은 매너를 지키는 거는 진짜 중요하겠죠.
1: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좌석을 뒤로 젖힐 때에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까 봐 뒤에 주무시고 계신지 뭐라고 계신지 확인하고 뒤로 젖히는 편이거든요. I think it's good manners to check mm-hmm. what the person behind is doing.
1: Definitely.
0: 음흠. 혹시 비행기에서 제일 불편했던 적 기억나요? When was a time when you had the most difficult time on an airplane?
1: Well, as a father, mm-hmm. traveling with my 8-month-old was very difficult.
0: 8개월 때 우리 메이지하고 yeah. 여행을 했었거든요. 했군요.
1: 미국 갈 때는 거의 네. 그냥 잤어. Because it was the, you know, mm-hmm. her regular sleeping hours.
0: I see.
1: But coming back to Korea... Oh, that was a long flight.
0: 아, 그러게요. 아이가 자주면 정말 너무 행복한데
1: 네.
0: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애가 우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또 많이 마음이

0: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Yeah, I think that was the only time when I had a problem with is babies crying. Or actually, there was this one baby on a 12-hour flight. 12시간에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던 애가 있거든요.
1: 아이고.
0: 근데 저희 바로 뒤에 있어서 아, 진짜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another thing. When a child is behind you,
1: Oh, and they're kicking your
0: they're kicking
1: seat.
0: your seat.
1: Yes.
0: 네, 의자를 발로 찰 때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스크린이 작동하지 않거나 우리 이번에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My screen 혹은 the screen isn't working. 뭐 이렇게 썼던 경우도 있었고 의자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뒤쳐져 있는 상태로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던 적. 그런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하실 때, 물론 우리 스타님들은 good manners를 갖고 계시겠지만, 네, 아주 편안하게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쭉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Monday's expression was, "May I move to that seat?"
0: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 May I? 라는 표현을 우리가 같이 또 연습을 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날 들었던 대화 내용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0: 죄송해요.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1: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0: 자, excuse me라고 했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1: Excuse, capital EXCUSE.
0: 네, 그래서 이게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1: May I move to that seat?
0: 네,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타이틀에서 연습했던 May I move to that seat?였습니다. 자, 이어서 승무원이 확인해 볼게요. 네,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말했나요?
1: Let me check.
0: Let me
1: Check. Check.
0: 네, 그래서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다가 check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고, 네, 괜찮습니다는
1: Yes, you may.
0: 네, may로 물어봤으니까 yes, you may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0: 정말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0: 네, 강조하는 단어가 빈칸이었죠?
1: So much, S-O.
0: That's 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만에요.
1: You're welcome.
0: 즐거운 비행 되세요.
1: Enjoy your flight.
0: 빈칸에는
1: Enjoy, capital E-N-J-O-Y.
0: 네, 발음이 중요하죠. Enjoy가 아니고 enjoy 이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 내용 쭉 봤고요.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 Okay. Tuesday's expression was, could I get a blanket?
0: 네, 이것도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Could I get a blanket?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담요나 아니면 이불이나 이렇게 덮는 것들을 다 대부분 blanket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could I do, may I처럼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볼까요?
2: Could I get a blanket?
3: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2: Could I get a blanket?

0: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1: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Could I get a blanket?
1: 네, 이 표현은 뭐인지 알고 계시죠? Could I get a blanket? 자, 그랬더니 물론이죠.
2: Of course.
1: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2: I'll bring one for you.
1: 자, 빈칸에는
2: Bring, B-R-I-N-G.
1: 네, B-R-I-N-G, bring을 쓸수 있죠. 그래서 I'll bring one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Thank you. It's a bit cold.
0: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3: Thank you. It's a bit cold.
0: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3: My meal.
0: I'm sorry about that.
1: 제 식사를 받지 못했어요.
2: I didn't get my meal.
1: 네, 뭐이 표현은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I didn't get my meal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우,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2: I'm sorry about that.
1: 그냥 I'm sorry 라고 해도 되는데, 좀더 공손하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2: About. I'm sorry about that.
1: 네, about가 들어가면 되죠. 자, I'm sorry about that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3: That's okay.
0: I'll bring it right away.
3: That's okay.
0: I'll bring it right away.
1: 아, 아주 착한 승객이네요. 괜찮아요.
2: That's okay.
1: 빈칸에는?
2: Okay. OKAY.
1: 맞아요. 그리고 뭐 OK, 그냥 철자 O, 철자 K만 써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승객이 괜찮다고 하니까 승무원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2: I'll bring it right away.
1: Away 앞에 뭐가 붙죠?
2: Right away.
1: 그렇죠. Right는 여기서 강조해 주는 역할이지 오른쪽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right away가 바로, 곧바로, 곧장이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요일 대화를 쭉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3: I didn't get my meal.
0: I'm sorry about that.
3: That's okay.
0: I'll bring it right away.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2: On Thursday, we learned the screen isn't working.
1: Oh, the screen isn't working. 난감하죠. It's a 15-hour flight. 근데 스크린이 워킹 안 하면 나는 뭐
2: 진짜요.
1: 하죠? 그냥 잠만 자야 되는 건가요? 자, 스크린이, 즉, 뭐,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이라는 말은 뭐, 어떤 모니터든 상관없어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3: The screen isn't working.
0: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3: The screen isn't working.
0: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1: 저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요.
2: The screen isn't working.
1: The screen isn't work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이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랬더니, 어우, 죄송합니다.
2: So sorry, sir.
1: So sorry, sir 라고 했죠. 일단 so sorry 자체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sir는 뭐죠?
2: 그냥 고객님,
1: 그렇죠,
2: for 남자
1: 고객님인데
2: 고객님.
1: 남자 고객님이죠. 그렇죠, 맞아요. 뭐 손님 고객님이라고 할때 남자의 경우는 sir, 여자의 경우는 뭐 ma'am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라고 했죠.
2: Do you mind if I check?
1: Do you
2: Mind, M-I-N-D.
1: 네, 그래서 do you mind이라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뭘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또 공손한 표현이에요. If I check니까 제가 확인해봐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3: Please go ahead.
0: I'll reset it for you.
3: Please go ahead.
0: I'll reset it for you.
1: 네, 그렇게 해주세요.
2: Please go ahead.
1: Please go
2: Ahead. This is one word.

0: AHEAD.
1: 그쵸. Go ahead를 그냥 하나의 세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 ahead는 하려던 행동 계속해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Please go ahead라고 했더니 다시 설정해 드릴게요.
0: I'll reset it for you.
1: 네, 다시 설정하다. 다시 한번.
0: I'll reset it. RESET.
1: 그쵸. So reset이라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고요. 세트가 세팅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reset는 그걸 다시 한다, 재설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설정할 때, 리부팅을 시킬 때, 그럴 때 보통 reset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I'll reset it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it은 the screen을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목요일 대화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The screen isn't working.
3: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2: Please go ahead.
3: I'll reset it for you.
1: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Friday.
0: On Friday, we learned my seat won't recline.
1: My seat won't recline.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우리가 recline이라는 말 하면서 incline, decline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배웠어요. decline은 내려가다, incline은 올라가다. 그래서 명사로도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decline, 오르막길을 incline이라고 하는데 recline은 그래서 다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뒤로 젖혀지다. 계속해서 다시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recline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my seat won't recline.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배웠던 날에 우리가 들었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2: My seat won't recline.
3: Oh, really? Let me check.
2: My seat won't recline.
3: Oh, really? Let me check.
1: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0: My seat won't recline.
1: 네,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승무원이, 아, 그러세요?
0: Oh, really?
1: 확인해 볼게요.
0: Let me check.
1: 자, 이거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0: Let me check.
1: 빈칸에는
0: Me, M-E.
1: 그쵸.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3: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2: Not at all.
3: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2: Not at all.
1: 보니까 고장 난것 같아요.
0: It looks like it's broken.
1: 자, it's가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it's 스펠링은요?
0: It's IT apostrophe S.
1: 그쵸, 여기는 apostrophe, 하늘 위의 쉼표라고 불리는 이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It is를 줄인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it은 the seat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게 고장난 것 같아 보이네요 라는 말이었죠. 다른 좌석으로 옮겨도 괜찮으시겠어요?
0: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1: Would you mind? 자, do you mind? Would you mind? 다 공손한 표현입니다. Mind, 다시 한번.
0: Mind, M-I-D, M-I-N-D.
1: 그쵸, M-I-N-D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승객이 전혀 문제 없어요.
0: Not at all.
1: 자, 여기 연음돼서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0: At, not at all, A-T.
1: 맞아요. 근데 연음되면 Not at all.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금요일에 대화도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2: My seat won't recline.
3: Oh, really? Let me check.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2: Not at all.
1: 여러분, 복습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0: Have a great Sunday and we'll see you next week.
1: 지금까지 케이든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English.

0: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이번 일주일 또 내내 저희와 함께 많이 말하기 연습해 보시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That's right. Oh, by the way. 네. For those of you who have not gotten our book yet, the May book, please go to your nearest bookstore or go online to get the book. We always say it's best to study with us with the book.
0: 그러니까. Yeah. 처음에 굉장히 방송으로만 접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그것만 해도 참 정말 대단한 그 은근히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0: Absolutely.
1: 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또 복습을 열심히 해볼 텐데요.
0: Yes.
1: 함께하고 계신 교재 5월어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Mm-hmm. 14쪽에 토요일 2일 순서 나와 있습니다. Mm-hmm. 쭉 보시면 그 우리가 we ended last month by talking a little bit about somebody's birthday and
0: somebody's
1: his preparation.
0: Birthday.
1: 네.
0: We said Jenny's birthday is coming up fast.
1: Right. 근데 바로 어제 했던 표현을 이제 넣어서 soon it'll be Jenny's birthday 이렇게 oh, 말할 수도 있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바로 어제 했던 표현 왜 soon it'll be 뭐 Children's Day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0: Soon it will be 또는 something is coming up.
1: Coming up.
0: Same context.
1: 네, 그렇습니다. Yeah. 곧 뭐뭐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날짜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등등 있었고 또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어린이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었거든요. 아. 자,

0: 될지 다시 알아보시겠지만 여기선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해서 at my place는 뭐 내 집 이런 말이 되겠죠.
1: 이 표현 꼭 써보세요. What if we?
0: What if we?
1: 또는 What if I?
0: 네.
1: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잖아요.
0: 아.
1: You're offering your ideas and
0: 네.
1: thoughts. What if we together? Mm-hmm.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0: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에게 그 사람을 위한 파티를 열어준다라고 할 땐 특히나 throw라는 단어,
1: yes.
0: 이렇게 집어 던진다라는 뜻의 throw라는 단어를 써서 throw her a surprise party. 파티를 그냥 이렇게 옛다 받아라 하고 이렇게 집어 던지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기분 좋게 따란 하고 열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1: Yeah, we always say throw a party. usually for someone. I'm going to throw a party for teacher Diane. Means it's usually it can be a surprise, but it can but she can also know. But when you prepare a big party, prepare, throw, same context,
0: 아,
1: right?
0: Yeah. 준비해서 해준다라는
1: yes.
0: 뜻으로. 자, 근데 이번에 이 파티는 조금 소규모로 할 것이다 라는 말로 I'm thinking 다음에
1: low-key.
0: Low-key가 나옵니다.
1: Low-key.
0: 네,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죠.
1: 이게 또 이제 신조어죠?
0: 네.
1: Low-key.
0: 아, 그래요? 신조어예요?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알잘딱깔센 같은 거예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니, 그것도 벌써 지나갔어요.
1: No.
0: 자, low-key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저자세 내지는 혹은 그 low profile 되겠지만
1: right.
0: low-key, 뭔가 소규모로 조금, 약간 이런 의미로 쓰게 된다고 하죠.
1: It's a little bit, right?
0: 네.
1: But here I'm thinking low-key, something small and quiet.
0: Right.
1: Nothing big.
0: Nothing big.
1: Just low-key.
0: Just close friends.
1: Yeah.
0: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대화 안 들어봤네요. 먼저 mm-hmm. 들어볼까요?
2: Jenny's birthday is coming up fast.
3: I know. We can't let it slide again this year.
2: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3: Ooh, she would love that.
2: I'm thinking low-key, just close friends.
0: 네, I'm thinking low-key라고 하니까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소규모로 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말하니까 요점만 I'm thinking low-ke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그 low-key가 뭐냐?
0: 네.
1: Just close friends.
0: 그렇죠. 그냥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놀자 이 말이 되겠네요.
1: Yes.
0: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1: Mm-hmm.
0: 내 생각엔 2번 문제인데요.
1: Okay.
0: 내 생각엔 제니가 그거 아주 좋아할 것 같아.
1: I think Jenny would love that.
0: I think Jenny would love that. 이렇게 yeah. 말씀하시면 됩니다.
1: I think she would love that.
0: I think she would lov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1: Mm-hmm.
0: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 한번 잘 복습해 보셨고요. 이제
1: yes.
0: 화요일 대화 16쪽으로 갑니다.
1: Okay.
0: 계속해서 we're continuing with this topic of Jenny's birthday preparations. 그러니까 제니 생일을 준비하는 그런 topic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제니가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Oh, that's right.
0: 네.
1: So this needs to be a secret, right?
0: Right.
1: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0: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우리는 이것을 secret으로 유지해야만 해.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니가 눈치가 또 은근히 빨라요.
1: She's really good 에? at picking up things.
0: 네, picking up on things.
1: Picking up on things.
0: 네, 그렇습니다.
1: Right.
0: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라고 해서 그 애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금방 눈치를 채는 거 아주 잘한다고.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라고 말한다는 거.
1: 보영 쌤, are you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0: Not really.
1: Really?
0: I wish I am, but I no. I wish I were. I'm sorry.
1: Sometimes you are, I think.
0: Sometimes I
1: yeah,
0: am.
1: Yeah.
0: yeah, that's true. 맞아요. 가끔 아주 맨날 멍에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저도 모르게 놀랍게 눈치가 이렇게 빨리 작동할 때가 있어요. So what about you?
1: 이럴 때는 depends on the situation.
0: Of course, yes.
1: Depends on the situation.
0: 네.
1: 상황에 따라 다르죠.
0: 네, 따라 네. 달라요. 선생님은 어때요?
1: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0: 어.
1: I think I'm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0: 어.
1: but sometimes I pretend like I'm not.
0: 진짜 무서운 분이었구만. 네.
1: Pretend.
0: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제니가 물어본다면 그냥 대충 맞장구를 쳐줘라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0: 네.
1: If she asks, just play along.
0: Just play along.
1: Play along.
0: 네, 그냥 맞장구 쳐줘. Just play along. 같이 모르는 척하고
1: yes.
0: 얘기해줘.

0: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Play along.
0: Play along. 네, 생각하시면서 대화 들어볼까요?
2: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She can't find out.
3: I know.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2: I'll act like I forgot her birthday.
3: That's risky, but okay.
2: If she asks, just play along.
0: 네,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게요.
1: Okay.
0: 내가 이제 막 알게 된 것처럼 그런 척 행동을 할게.
1: I'll act like I just found out.
0: 네, I will act like I just found out. I will act like 뭐뭐 하면은 내가 뭐뭐인 것처럼 act. 이렇게 연기를 하겠다,
1: Right.
0: 행동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이제 수요일 대화로 넘어갑니다.
1: Wednesday.
0: 17쪽이고요. 자, 방을 이제 decorate를 해야 되는데, so they need to decorate this room. 꾸며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꾸미겠다고 하는지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3: We need to decorate the room a little.
2: Okay, I'll tape up the balloons around the room.
3: Maybe add some lights around the window.
2: Good idea. It already looks festive.
3: Once the music starts, it'll feel like a real party.
0: 네, 그방 여기저기에 풍선들을 테이프로 갖다 붙이고 창문 주위에는 전구도 좀 붙여보고 와, 벌써부터 별거 안 했는데 축제 분위기가 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Oh yeah, we can sense that there's a party that's coming.
0: That's right.
1: The way we prepare and decorate the room.
0: Yes. So
1: Yes.
0: it already looks festive.
1: Very festive, that's right.
0: 네. 아주
1: When
0: 뭐
1: something looks festive, you feel like there's a festival going on. 그런
0: 아,
1: 분위기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라고
1: Right.
0: 할지라도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흥겨운 느낌, 그럴 때 그걸 festive 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1: It looks festive.
0: It looks festive.
1: Yes.
0: 네. 이제 2번 문제 해볼까 하는데요.
1: Mm-hmm.
0: 방이 벌써부터 환하게 밝아 보이는데요.
1: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0: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 방이 조금 어둠침침한 느낌이 있는데,
1: Right.
0: 좀 노란색으로 한쪽 벽을 페인트 칠해보자.
1: Okay.
0: Let's paint one of the walls yellow.
1: Yellow?
0: 하면은,
1: Oh,
0: 그것밖에 안 했는데도 방이 벌써 환해 보여요.
1: yeah. Oh, it already looks bright.
0: It already looks bright.
1: Only one wall is yellow,
0: Yes.
1: but it already looks bright.
0: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The
1: Yes.
0: room already looks bright. 그러니까 별거 아직 안 했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already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 already라고 하지 않고
1: 아,
0: already라고
1: 맞아요.
0: 발음한다는 것도
1: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That's
0: 네,
1: right.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일 목요일 순서로 가봅니다. 함께하고 계신 교재 우리 5월호 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 Right.
0: 드디어 이제 they had a lot of fun at the party. 그 제니's birthday party에서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1: Yes.
0: 뒤돌아보면서 제니가 어땠더라, 뭐 장식한 게 반응이 좋았더라라고 회고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1: Was she surprised?
0: Yes.
1: Yeah, I guess we'll find out.
0: 그렇죠. 자,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2: Her reaction was priceless.
3: I know. She was totally surprised.
2: She didn't suspect a thing.
3: The decorations really paid off.
2: Yeah, everyone had such a good time.
0: 네. 자, 제니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혔어.
1: Her reaction was priceless.
0: 네. Her reaction was priceless. 물론, 제니가 반응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어. 뭐, 깜짝 놀랐다거나 그랬겠죠. 그랬을 때 뭐, amazing, great, 혹은 뭐,

0: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설탕으로 만든 예술작품이 있다고? 2014년 5월 미국의 현대예술가 카라 워커는 설탕으로 만든 거대한 스핑크스 조각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에 들어간 설탕이 무려 38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선 사탕수수나 카카오 재배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카라 워커는 바로 그 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고 달콤하게 즐기기만 했던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왔는지 한번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aturday, the 2nd of May,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A new month is already underway, bringing with it a sense of fresh momentum. It's a good moment to reset, refocus, and settle into new routines. Whether you're picking up where you left off or setting new goals, the weeks ahead offer a chance to move forward with a renewed sense of purpose. Well, speaking of moving forward, here's what's coming up on the show today. 우선 1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모닝 헤드라인 뉴스를 선별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Let's listen to the Cardigans with Rise and Shine.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continue with our weekly headlines review. 자, 이번엔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All university students in France will be able to enjoy meals for 1 euro starting next week. Here's the headline.
1: The French government has decided to expand its 1 euro university meal program to all students, regardless of income, including apprentices, doctoral candidates, and civic service volunteers starting May 4th.
0: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일부에게만 허용했던 대학 구내식당의 1유로 식사 혜택을 오는 5월 4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직업교육생, 박사과정생, 시민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Tell us more.
1: Yeah, it kind of sounds like how some Korean universities are you know, providing the 1,000 won breakfast programs here in Korea. Mm-hmm. But France is expanding their 1 euro university meal program to

0: all students starting May 4th. It's a benefit that was previously limited to low-income and scholarship recipients. So the plan will allow up to 3 million students, including trainees and volunteers, to access subsidized meals at campus cafeterias by showing a valid ID. And the move aims to ease rising living and food costs, replacing the standard 3.3 euros meal fee. But there are, of course, critics to this, and they're arguing that the policy could strain public finances and risk lowering food quality. Officials say meals will continue to use organic, locally sourced ingredients prepared by professional chefs.
1: Mm-hmm. 자, 누구든지 이렇게 1유로 학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타이트해지지 않겠느냐. 기존에는 장학생들에게만 줬던 1유로 이런 스쿨 밀스를 이제는 누구에게나 주니까 다른 학생들은 원래 한 3유로 정도를 내고 먹었었는데요. 이제는 그거의 3분의 1 정도만 내면 저렴하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의 질도 저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학생들이 돈은 적게 내면서 이런 고품질의 음식이 나와야 되니까. 자, 표현 보겠습니다. It's regardless of what kind of student you are.
0: Yeah. So regardless of, that means without being affected by, influenced by, or taking into account specific factors, obstacles, or conditions.
1: 그래요. 그래서 regardless of는 뭐뭐에 관계없이, 여기서는 regardless of income이라고 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What about a doctoral candidate?
0: A doctoral candidate means that you're a student that is in the final stages of their doctoral program. So it's a graduate student who has basically completed all their required coursework, and they're kind of focusing now on just writing their dissertation.
1: 그래요. 닥터가 여기서는 박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doctoral candidate라고 하면은 박사 과정생이 되겠죠. PhD가 그게 원래 philosophy,
0: doctor of philosophy.
1: Doctor of philosophy. Yeah. 네, 그거죠. 그래서 닥터라는 게 그거 가지고 외국에서는 가끔 시트콤에서 유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I'm a doctor.
0: Yeah.
1: Not the doctor,
0: yeah,
1: you see.
0: Not a medical
1: not
0: doctor.
1: Not a medical doctor.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도 하는데, 네, 박사, 과정생, doctoral candidate.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French government has decided to expand its 1 euro university meal program to all students, regardless of income, including apprentices, doctoral.

0: specialized is not normal or not abundant. It's something that's made for a particular reason, or
1: right.
0: it's somebody that does something very special or something unique that other people can't do. So if you might be a specialist, well, you do something where the normal person is not capable of doing that.
1: 그래요. Specialized라는 것은 아주 특수하다, 전문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지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영어 barge에서 온 거거든요. barge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바닥이 아주 납작한 배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 티미를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바지선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옮겨서 바로 바다, 깊은 바다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다시 읽어볼게요.
2: Germany has launched a high-stakes rescue mission to save Timmy, a 13-meter humpback whale that has been stranded in the shallow waters of the Baltic Sea for over a month, using a specialized barge to carry it to deeper waters.
1: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헤드라인을 선별해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 Let's listen to Gwen Stefani, The Sweet Escape, featuring Akon.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2nd of May. I'm your host, Choi Soo-jin. 자,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start with this song. It's George Ezra, Budapest.

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Let's review Monday's news coverage to start off with. 남극의 스웨이츠 글레이셔, 스웨이츠 빙하가 현재 빠르게 녹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들을게요.
1: How a melting glacier could affect tens of millions around the globe.
0: 녹아내리는 빙하가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져서 큰일이다라는 소식은 저희도 종종 헤드라인이나 뉴스 커버리지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뉴욕타임스 기사 중에 이제 남극 대륙에 위치한 스웨이츠 빙하, 영어로는 Thwaites Glacier,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 스웨이츠 빙하는 전체 면적이 우리 한반도만한 정말 거대한 빙한데요. 이게 다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치솟아 일명 운명의